The Quarter Mix on Taps Radio. 겁이 나서 시작조차 안 해봤다면 그댄 투덜대지 말았죠. GG. 주저하면 기회는 모두 너를 비켜가.